0: 헤이 고자톱주 주다와라 연결해
1: 연결해
0: 먹리세피 떼기 두시번세피 내시는 숨기심이 냉클레스투 이키 부익 비킴을 사
1: 헬라에 비킴
0: 으치 에블렉 이래루
1: 헬라에
0: Sıkıla! Sıkıla! Sıkıla! Mesafeyi hak getire!